0: 어구. 어, 건축하는 거?
1: 나
0: 귀신아. 어? 귀신아. 귀어째.
1: 애쭈 애쭈. 애쭈 더러.
0: 아이. 애또. 아이. 아이고. 귀여워.
1: 아니. 아니 그 술래이.
0: 나. 나 쇼쇼. 쇼쇼 니키네그네. 쇼. 몰라. 몰라면 또 망조기오 나. 띠조 대신래 나도.
1: 소나. 어이. 샤바이. 지금도 가라 그러지 또.
0: 아, 그러지. 도미도 잘하던 날이 어떻게 샤바시 해봐 걸리고. 보고 많이. 어머니. 진짜 또 닥달로 끝내 겨도 봐봐. 뭘 봐봐 내가 꽃지.
1: 나 보고. 나 많이. 나마 많이. 두 아만 가지 아 봐봐. 아만 가지 아.
0: 보고.
1: 그럼 마키 데키 봐봐.
0: 아이고 봐봐. 슌초 슌초 그 슌초 아니 꺼도 못 지나가냐 꺼도 못 지나가냐 오랜만에 그 나자겠다 계셔 Yeah.